0: 어? 어, 야, 이게 또 라필이라는 게 손해가 해나?
1: 어시기 일바이 오하 그대야
2: 아래 오르도 말하네 시작 일바이 안 그래지 말아 그대 아

이래 어 이래 어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